0: How can I say? 내 생두 개성 봐 How can I say?
1: How can I say?
0: How can I say? 내 생두 개성 난 야한 소이
1: 야한 소이
0: I can be late 비디